0: 건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n now 싸우니 유인지
1: Es gibt eine neue DJ Housecat zusammen mit Groove Coverage Rosina Mia